아츠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마니나 원시라 예예 아츠 사라

야 고통이 아직 나야 노 오와하네 헤이 미스 사워데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함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포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스와 워컴브리 프로노 와브라 원은 오베스요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re the back of the Yakum. You're the back of the Yakum.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ack of the Yakum. I told you, Sapperman. Oh, honey, obey. Why?